0: 자기의 사람은 군주마의 흥악을 띵고 지는 풍부보이시니 새끼 거주나 받은 가이로 그러한 바그 얼굴
1: 사사사지 이 선사 어떻게 된 말이냐 이것을 보다 선사 홀이 난이 걸고

반짝고 아들이 기가하는 말이 굳사여 단차. 설비에게 내가 몸도 있는 뒤부터 너의 가부스 불법어스니 안에 삼수산이 기대다 너희도 아빠랑 끝없이 납고 너랑 뒤철에 빵으로 빠른 손이 서인이 영마자께서 만보내고 다르게서 무차로 부스니 아버지로 버리치니까 너랑 뒤철에 다 핵만장 너의 불사다리 가져야겠다 비바 문구디는 말고 뒤요 너랑 뒤초가르까 너 혼자로 부스니 안에 무슬린 부스터 다 받아가는 것 같다 이거 뒤요 또 내일 라스터만 있어 너희 따라기 우리의

0: 있고 철부수로 나오다
1: 문사장에다가 본다
0: 아다니 보이르자는 뽑하고 러시나 뽑아내가 니키도 골라순성
2: 이루스 비라루스 타자미나 다니르서니 자민북구 분리 가자 파티와 빌리 파티도 사보니 가자 코라기로 보니 러자민 다시니 저스탄 없인 보이루 칼럭시나 온
0: 너 보이루 칼럭시 럭시는 엄청나 말이고 아미가 보이루 이슬구리라고 성장한다 선생님과 보이루 사진 성격 타오리라 이까이
2: 보니 보이루 사는 보이니 자민 문이 갈다 첫장 보이고 저스 풍라가 자민이 파니고 물수풀이 와 더미로 문이 루크를 비주니까 보고 하루 달기니나사 럭시너를 지키면서든
0: 보이루 다리 성격 다 봐야 끼워루 보석을 좀 졸려 사귀면
2: 그래서 원래가 다 안서 보이루 다리 성격 비키워니 두른 뜻으로 치트스탄 왜 거의 안 봐서
0: 뭘가 섭섭한 니가 안 봐도 예쁘게 해야 하는데
2: यस्तो कन्टिन्यू झुक्के पनि गर्नुहुँदैन अर्का सरसामान निकाल्ने तर्फ लानु भनेको जोखिम बढाउनु हो सानाको लोक गरेर अनुरोध गर्न थाल्नुभयो भने पहिलोका कारण ज्यानसम्म जान सक्छ
0: हो उहाँले भनेको कुरा सही हो ज्यान बाँचेको धन ज्यानै नभए के धन के
3: भन्नु एफएमद्वारा जनहितमा जारी सन्देश